0: The new super plan. 아이오 아리오 아메리카.
1: 아, 가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하고 the new super plan.
0: 야니 잉. 너로 마이 요거 쇼는 다 super plan. 약간이 나가 이거 이거 니가 로고. 아이오 plan 아리오 아메리카. 아야레 카르케 에 워레르케. 나네 카포올란더 super plan 시 네네 부이테 타라 어고 레고 네네 부이테 기가 파이 타타 te buina tanga te minisyon te tete ki te sms
1: ki e karike to wana point o noa te gigabyte ham data o ni me fufa te minisyon te tete ki te sms nsi te mua te tara pona inanon wapi me awa sewa
0: ai ari oria star to wana te bok o ni nei tabi wari ki super plan ne ka yanako o yei te jensua aki e kona kaira ki nako yei ipukin te bu roya ranga kawa ke yu the new super plan